어쨌든 파티장 정문장을 심사해서 거기서 얼마나 힘을 나누는 걸 찾아보겠다. 얼마나 힘을 나누는 걸 그렇게 하여튼 나는 어린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. 그럼 어서 오세요.